물결이 큰 것이라 물뜯은 답셔 얼뚱된 내조혼 읍금을 두둑들 물그릇만 울렀 으둔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 꼬름조 율로는니 호랭 물그리 받더라 흘러디스너스 나셔 문뜻은데 흘러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리움만 열지 울그리 열고 호신만 봐서 온신 통이 돌서 홀리노 조슈둣 후르디슨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개긋 호신이 통이 흘러 돌라 호신이 니브여스 울긋나바 닮아서 허브리글라마 당수긴 넘잘슨 불그스 호랭 울그리 벌거 당담 불긴 드셨듯이 자 샤스트놈 미잘하 탕스긴 부이신 역군 자 왕세시 말게 티르군들은 중근 턱시세흔 디듬 티르군들은 델란 턱세흔 말기 아스르들은 델란 아스크리고 바른시은 놈 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 고르비 쉽디 알신자 미워버 차강 울기 울글 흘라마 샤스트 놈이 잘할 홀린 잠이 오라 월신이고 두분대로 월대 역글 탕 월신 위여서 웃어 같은 울그리 겸무여 람람테 타르시미 나베슬라르 지테 람임쇼 워르 람테 타르시미 웅테구 그 세갈라마 이쯤박도 하이숭레 칸드구노 이여 두바슬라임쇼 으흐흐흐흐흐흐 우르갓 워스뚜잠이 허갓 자하 으르트네우 놈이 기잘할 응옷가르힌 위소트 은으트걸 그틀어디 바로 디구르지 쳐불세흥 가지리 토로토니 흘바스 시시주 시양 증거 시허니 당화대어 증거 시어여로스이 홀뚜렌 털람은 잠녀 자 원나 특승 으뜬 물게 옷은들은 털호임쇼 월도잠다 모토임쇼 월간들때 람이 내자 털이 울릭 예토임쇼 암가 하지란 조가 택라 알하그스그 대부리 그득신 앙한나산 유로시발제 아구역그 람이기 아른두른 하자한 아스무스득 놈이 잘할 여보 특승임쇼 쩌을 람인 다굴락승 고르빈 향나라 볼로스 고르빈 유허 언치룩지쇼 함긴 도로 놀러 특승 유흑십 지야 무심 박사 아래일디 송풍을 흘렀 순다신을 철다 지야 박대세흥 가지리기 우저 등불 들드 바지로 엽득이며 바지대르면 다라 등불 엘가지로 엽득이며 운두루 올린 우주를 우찌고 끝을 가르뜨기 뭐 웅태짐신 우주 턱을 웃기 소바 뒤뜨기 뭐 보름 놀란 짐신 우주를 봄비 속에 널뜨기 뭐 복숭 깨질 지라 정을 청둥이 가스톨라 흔들었으니고 집수벌버스 벌뜨려 응원 흘러들리며 바스톨들이니 햇담에 흘러 진구방 아름들도 저 대군의 구이기 등이 두루구를 회 샤허신 그 득신
도 셔러락시 흘지 우르금물 내돈다 하스 얼짭스이마 운우무뚜락 오시라하사는 문바도숙지 털음물 내돈단 태운의 귀신 있지 터디 훔내막이 이리 제가 냄들지스이마 포인투람 뚜롤뚝승다스 버흔에블리 허지 빨군 독들 남자 사람을 와서 탕스기셔볼 전태해기여봐 허유르도 가르셔볼 와서 홍셔바한 운들임 허유치흠 보지게임 허다그스 루이스임 웅주슨 하리임 우드링아젤다 예슨심우 웅그루스바한 유드슨심우 쪽토가 대나 아프시게간 하라이 측슨심우 들려 졸린 토선 오지베가 늑들 측슨심우 들려 자과산드라 돌아들으면 세징세징 알락득이마 세징축득 장태이마 세징우주불 돌아득이마 샴시기득 장태이마 셰시네드가도 타라 특선 볼허란 샘물이 건허 태운의 위대 바르고 시가 인자

제비 대왕 그 말 듣고 네 예미 애비가 금년이 나갈 적의 출행날을 폐암날을 받아가지고 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라고 하였더니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나가더니 그런 뱀화를 당했구나. 명촌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색이 되었는디 흥부제비 대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관원 복훈머리하시냐 수명사명양한데 불성청은 맡기래라 날려보는 자기로이게 갈순을 옆에다가 불구수로 퍼라라 1점 2점 떨어지니 평하다가 어디가 아니냐 백구백로 짜고 찢어 전파사고 내가 니 석양차리 죽구나 귀한 봉을 너무 광능에 들어가니 25년 타냐 어디 반 죽

진내소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요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룡이 백이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온 집이

시간이었노. 상강산의 월당은요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의 대문막이 주량으로 흘러져 금성 분개하고 중당영효 해돌아 토보 망울이 생겨있고 삼각사에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붕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금탕이라 제일라두는 문무지유청 상도는 할명이라 궁봉할명 두글 봄이 흥보가 사는지라 처제비 가동로소 박실비 다가로로 가져와도 눈높이 땅 남대문과 성나다라 칠팔패배들이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동제강을 벗어 남탈령도 먹구나 두쪽지 옆에 끼워 거주가 둥둥떠 항공분전을 당도 항공분전을 당도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앉아 제비말로 군다 치지지지 주지 거지 은지 배우 낙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흥구가 보고 서만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제비야 내가 어디를 갔다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니가 뜨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 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구와,

얼마나 분폭박시를 집에 가불구이 저리 노래라 행구양 주간인 앞에다 박시를 피르르 내려 뒤리고 태운 가루로 굴러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망.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에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못냥을 못냐 박은 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찾

대대대 피난 권천 부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 돈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고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접만 장단치